0: 아오,
1: 나이 이게 가래스 파투에게 키로 맞다 이 어라 이월라 가는 거 아니 이월라
0: 어
1: 이월라 기원 뭐 발로 갔다 기원데 어부터 말해 바울레터 오니까 아무나 안 보았니
0: 뭐가 기원
1: 기원 싱 매달 나이 거 아니 먹을 날이
0: 당기 아니 당기는 바람이 지금 뭐 기한 나보게 이러마
1: 아니 왜 개로밖에 오기나 오길래 이딴데 봐 어디
0: 뒷반대 우범은 이게 왜 개로밖에 안 나오길래
1: 아니 나이지 개로밖에 안 돼 기한나 가리 본다 이제 뭐 기한나 고마
0: 자리 트레이드 와게 게일마 키안나 갈링이 띵 게일마 키안 와길 히탄 니파기라 야리야리 이거 앞에 시리탁 니왕 이거 키안 니베힘
1: 이거니
0: 앞에 시리트릿 앞이 레카간노네 넷테
1: 이거 홍기베
0: 근데
1: 에리사이지 게일마 키안 와길 히탄 니파
0: 네네 포 비스와케테 망게 히탄네 기무고 발안 마타나 유실란네 우이 게일마 아나가
1: 무슨 말이 부타로
0: 어?
1: එතුමලන් යන්නේ ඔබතුමා යන පාරේ නෙමෙයි වගේ.
0: ඌ මොන පාරේද යන්නේ?
1: මම දැක්කනේ.
0: ඔව්.
1: මුත්තේක තනි බංගලේ විතර තන්නේ.
0: තන්නේ කිව්වේ.
1: තෝ තන්නේ.
0: ඔව්.
1: දුව පෙර නටනවා. එහෙට දුවන මේට දුවන උඩ ලැජ්ජයි දුන්නේ මං පඳුරට ඇස්සෙලා බලාගෙන හිටියේ. නටපු නාල ගන්ටිය මට ලැජ්ජයි තුනා. ඒව දැක්කාම නම්.
0: බට ඒව දැකලා හානේ හා පෝගිල හිතනද
1: මටේ විතුර ඔබතුමා කොමත් දැනගත්තේ
0: තිබ හාවන්ට ආනේ හා පෝගිල හිතෙන් නැතු ඉතින් වෙන කාට හිතෙන්නද